0: 눈만 이렇게 있더라고.
1: 내 미야 바비. 야 바비 너
0: 누구야?
1: 어 누구야? 맞다.
0: 백작가
1: 버리. 어. 내 미야 바비로
0: 맞지.
1: 어 플라야. 아슴이.
0: 에이 왜 나 눈맞아 이러는 거니 그래.
1: 너 또 뭐야? 됐지네.
0: 눈맞아 대나리야.
1: 에이 바비로 똑바로 누워.
0: 어 맞지.
1: 알았어 알았어.